0: 여러분.
1: 가세요.
0: 가세요.
2: En Radio Primero de Mayo te indicamos la hora. Son las 8:16.